뭐 조금 두부라 그래 갔다 오이마나 아룰레리와 까미세 까미세 에피테리와 오네로 오네리와 까무하산 이루와 코히니 리피한토